0: 撤出前的战术反击也要布置了。我考虑过了，我的想法是，在9月中旬，12军、68军和30九军换防撤出战斗以前，让他们各自选择3到5个目标，其他的军根据自己的实际情况选择一至2个目标，对敌人进行一番战术层面的反击。好，我马上向中央军委汇报。
1: 司令员，戴司令员也是司令员吗？
2: 军中无戏言。将，
1: 彭总刚刚转发了军委情报部二局截获的情报。美国远东军总司令、联合国军总司令克拉克，携美国第八集团军司令范弗里特和第一、第九、第十军军长等人到了金化地区，视察美军第七师的防区。接着。 范弗里特和南朝鲜总统李承晚又到美军第七师师部，到南朝鲜第九、第二师视察，并在美军第七师的师部召开了高级军官会议。最后，范弗里特等人到西线汶山地区视察了美陆战一师的防务。
0: 从情报来看，美军好似要搞一个什么大的动作。敌人是想干什么呢？ 登陆作战，还是要组织新的攻势，轮战部队。目前这个目的尚不明确，
3: 得提醒各部队注意，严加防范。
0: 命令各军、各兵团及东西海岸指挥部，要密切注视正面之敌的一切动向，尤以第65军。 第15军为重点，可以前除小股侦察部队，以捕获敌方战俘为目的，用以确认查明美陆一师和美七师的真实作战意图。有情况，随时上报。是。너희 측은
4: 9월 28일에 전쟁 전제 관한 세 가지 요정을 제기했다. 우리 측은 당신 측의 송환의 본질이 여전히 자원에 의해 본받자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목적만 받고 송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측의 의견은 쌍방이 전쟁포로 전부를 비군사 지역에 보내어 상대 측이 검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쌍방 적십사를 통해 국적 지구에 따라 송환함으로써 모든 전쟁포로를 귀국시킨다.
5: By putting forward your counter-proposal, you're forcing us to repatriate all of the prisoners of war. Your proposal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 prisoners. And the ultimate failure of these months of negotiations? That lies with you, not with us. We are entitled to declare an indefinite adjournment.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negotiations, they have not ended. Negotiations can continue should your position change.

0: 야야야야 일어나 일어나. 공상구하면 어쩌려고?
1: 앞이 빈대라 공상구하면 교환성으로 수하면 됩니다.
0: 그래도 졸리면 안 되지. 정신 차려.
1: 네.

0: 성관님, 방금 쏘이탄을 쏴서 지금 밑에 불이 났습니다. 옷이 타고 있는 냄새인 것 같습니다.
1: 바보냐? 사람 있으면 저 불에 그냥 있겠냐?
2: 안 믿으면 가봐. 혹시나 공군 있는지도 몰라.
0: 맞습니다. 누가 저렇게 멍청해요?